0: 아따 쓸 거야. 아, 나 오늘 진짜 이러고 들든 나한테.
1: 다다다 저 다른 거 뭐 저도 할 거예요. 다른 거 뭔 거는 하나 할 거래.
0: 좀 이제 그냥 쓴다. 알아 그 잘했지.
1: 지수.
0: 모르고 쓴 거 봐. 뭐
2: 그때.
0: 아. 어, 야. 남스럽대. 가고. 한 주 정도.
3: 노비는.
0: 双대요. 좋아. 가고. 장사 한들. 야고. 제가 대머드 쪽이. 제가 야채 들어가고 돼. 아이 아이. 대신 들었지 예쁘죠 어쩌야. 다리가 늑 좋겠고.
4: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太阳纹、月亮纹、草叶纹。
0: 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马印所在便是家园所在。啊，小我他他他干净的，他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이만마나도모르지이래이래지나시우리들아마고대체야꼬들얼굴지나얼굴그치보다아야그치보다다시따라해보자왜왜이렇게